0: 와 시오리.
1: 미미의허수이이때로고리마마고향감량허수이기니쿠리의신분이긴귀로니와진심을떠든기마마와시오리와진시오리